0: 시절에핀 파이페 토리스 병아의 낭포상아의 파이페 시절에 페이스 파이페를 예부 토리스 웰컴 투 썸닝 페이를 예부 토리스.
1: Das war der Song So Hamling von Tentar. Als nächstes kommt das Hörspiel Der missverstandene Wolf. Viel Spaß wünsche ich euch.